chasing drops, you get ladder for money on day one. 이게 뭐 망한 자라면 좋고 상관없지. 걔네 결혼 아직 성도 내게 멀어. 아직 멀어 존나 멀어. Chasing bitches, chasing fame, chasing drops, you get ladder for money on day one. 이게 뭐 망한 자라면 좋고 상관없지.